담네 살이 무디시 머린 호린 오인가 똥단 석도르지 하얄통으론 비 버둥버둥 스릴댄 썬라 앵그우치비 사르네 우디식슨도간 이흘룰에 똥라